0: 나하이 가라온 보고시엔 맹이 언거거리 맹이가 아침갈 부킨데 그린백 싱캔리 부킨암 가르켓산스 어이 맹이 아이가 하이 음가 이 부킨 멜버니엔 따는 납땜 가르켓 키리베스 바 키리베스 데 뽀뽀또
1: Sawaya ni kalgibay kay sa hatin. Kay karanang mengin na siya pa. May mengin kaya kung ano yung nangyukulte kay nanundin mengin kaya saan tatawrawa.
2: Karigatem, pagkiripes na po po to.

아, 신나 떠오르니까 내는 무슨 말이야? 뭐니 매트 있나 놀이 어떤 그렇게 나고는데 또 뭔다 이렇게요? 약간 아이 때가나. 와, 또 여기 갔다 꾸나리 모세. 반나기 나고는 아 봉. 아, 야, 가르보고리 기기했다. 라우렌스, 또나 기란 나라 매트 있나 놀데 뭔다 이렇게요? 와, 이용가는 꾸나 말하고 어떤 일이야? 모세게 와, 또 뭐나 이렇게 니가 들어와이 니 만나감 나가 아래 꾸나. 꾸나 나고 얘기했네 꾸나. 만나면 나 건데 이거 아픈 게 이게 안 타버렸구나. 그나 나고 얘. 저 바나한 같은 그거 아이 요한 바나한 배우리 FM 89.9. 와 이거 가는 그나 뭐지? 이제 하나 기론 양 데이비 게 때. 다간 다니는 면 같은 그나 마요. 아 이나 보니 배한 배우 얘 이나 놈 놈으로 함 요한 바나한 배우리 FM 89.9.

이분 때문에 또는 러러 아니고 니가 로가 러 이분 비명 원디 다원 오이요. 아나 명아 따로 아닌데 있다 간 원동람 매 들어오니 가리게 오는 거면 반하니 기립스 집기 놈람 암동 오는 거니 기립스 오는 건 나쁜 마이오 대비 대비기 매 안나베